never be another like me. 눈은 바오비 우미시 조선자서 Mr. B.I.G. 쓰고 줄인 대가 미면 All eyes on me. 자수 TSFG 붙잡고 당긴지 You heard. You know what's my name. DJ's a hall of fame. 디에프 시지 디에프